나루이고만 말해. 나루에 뚜에리, 나루에 유니오리, 나루 베토마 도미에. 베토마 서타운다 하고 베긴차. 썸티다이메, 썸티도라메, 썸티당카자메. 드니니오리 나메카. 나루리, 띠아메디아 파비 무자메. 나루베주 에치디 체타메. 나루 시세 두두 섭정 남자 나루 엄만 딸고 배자 나루 배주 너무 안 피우고 이 시리가 봐.